book, that's what I always do. Pain is beautiful, yeah. The same as you. 희망은 실망을 소망은 전망을 다.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 뒤.